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부터는 현청화 작가의 단편 소설 신데렐라의 언니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정여림은 현관을 들어서면서 집안의 기척을 살핀다. 거실엔 인기척이 없다. 다시 현관의 카펫을 내려다보니 발렌시아가에서 중간 알파벳 문자 하나를 다른 글자로 대체한 스페일링만 발렌시아가에 근접한 한눈에도 가품이 분명한 실리포 한 쌍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게 보인다. 그녀는 소리 없는 한숨을 삼키고 입술을 올려 가짜 미소를 연습해 본다. 굳어진 얼굴 근육을 푸느라 입가가 바르르 경련하는 게 느껴진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슬리퍼와 떼지 못한다. 발레리나 슈즈처럼 가늘게 휜 앞코는 이미 벗겨진 흰색 도장이 번지고 금속 장식은 허세 부리듯 번쩍이지만 가장자리가 들떠 산화한 자국이 역력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려다 말고 대신 샤넬 코트 단추를 꽉 조른다. 울퉁불퉁한 트위스 실끝이 살짝 풀려져 있는데 어쩌면 이마저도 정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찝찝하다. 거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다. 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미소가 스스로도 어색한 게 보인다.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냉장고 문을 잡은 손가락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하다. 그녀가 전날에 만들어 놓은 얼음에 재운 칵테일 잔이 비어 있다. 누구의 짓인지 불보듯 뻔하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조금 힘주어 닫고 다시 방 안으로 향한다. 방문이 열리자 호줄근한 잠옷을 걸친 후배가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보인다. 연기 너머로 번지는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다리다가 잠들 뻔했잖아요. 후배의 목소리가 끈적하게 달라붙는다. 담배를 내릴 때마다 팔찌가 덜그럭거리며 내는 소리가 유리병에 돌을 넣고 흔드는 듯하다. 그녀의 시선은 후배의 손목을 스쳐 지나간다. 지난번 회사 송년회 때 사라진 자신의 까르띠에 실버 팔찌다. 표면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후배의 이니셜로 변조된 걸 아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팔찌에서 시선을 떼고 뜨거운 미소를 짓는다. 아, 미안. 야근이 잡혀서. 왜 미안한지도 모른 채 답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물을 따른다. 후배가 창턱 위에서 몸을 비틀며 살짝 기지개를 켠다. 언니 집은 항상 괴적해요. 우리 집은 너무 습기가 차서 빨래도 안 마르지. 오기가 지날 동안 여기 좀 있을게요. 대사에도 생략된 미안함이 전혀 담기지 않은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경직된다. 후배의 손톱이 유리 창문을 긁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침묵을 찢는다. 그녀는 열려진 창문 사이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에 가만히 열기를 삭힌다. 담배 냄새를 빼려면 온밤 창문을 열어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내일은 일찍 들어와요? 같이 드라마 봐요, 언니. 새 드라마인데 좀 뻔해서 그렇지 보기엔 괜찮아요. 후배가 벌떡 일어나 팔을 휘젓는다. 티셔츠 소매에서 스며나는 향은 지난주에 분실한 디올 미스 디올의 향기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그녀의 손이 미시하게 떨린다. 거울 속 얼굴은 가면처럼 내색을 알수 없다. 그녀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입을 막은 채 욕이 터져 나오는 걸 참는다. 물소리가 후배의 노래 흥얼거림을 덮어주고 있다. 손바닥에 새긴 네일 아트가 벗겨져 나간다. 붉은 조각들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그녀는 가슴 한가득 증오심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컵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후배의 칫솔을 한참 노려보다가 그것을 와락 꺼내 변기 안에 집어넣고 두어 번 휘젓는다.
드디어 속이 조금 후련해진다. 침실에 들어간 그녀는 자신이 덮었던 이불을 호배 쪽으로 밀어주고 옷장 안에서 다른 이불을 꺼낸다. 호배가 눈을 반짝거리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한다. 거위털 이불이네요? 언니, 그거 놔줘요. 언니는 언니 이불 같이 덮기 싫어하잖아요. 이불을 꺼내던 그녀의 동작이 아주 작게 멈췄다가 다시 이어진다. 얼굴을 옷장 쪽으로 향하고 그녀가 메마르게 대답한다. 그래, 알았어. 그녀는 침대 위로 계신 기어오르는 후배의 행동을 숨죽이고 바라본다. 발은 씻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걸 애써 참는다. 거위털 이불을 뒤집어 쓴 후배가 그녀 쪽을 향해 발신 웃는다. 양치질을 하지 않았는지 후배의 이 사이에는 시뻘건 고춧가루가 끼어 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린다. 후줄근한 잠옷에 배인 냄새로 보아 후배는 아마도 사천식 마라탕을 먹은 것이 분명하다. 그 특이한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정체불명의 국에 여러 가지 이상한 야채와 싸구려 고기를 휘저어 만든 요리. 그녀가 사천식 마라탕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후배가 하루 건너 한 번은 꼭 먹는 한밤중에 야식으로도 배달해 먹는 메뉴이기 때문이다. 후배가 간 다음 침대 시트와 이불 빨래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잠자리에 든다. 잠결에 돌아 누웠더니 거위털 이불이 더운지 후배가 허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자는 게 어렴풋이 보인다. 침대머리에 수면 등을 켜놓아서 후배의 젊고 굴곡진 몸매가 그대로 드러난다. 항상 맨발이 다 드러나는 샌들을 신어서인지 터실터실 갈라져 있는 후배의 발꿈치도 눈에 들어온다. 후배가 뭐라고 잠꼬대를 하더니 이를 빠드득한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대편으로 돌아눕는다. 후배가 몸을 뒤척이더니 뿡 하고 방귀를 뀐다. 그녀는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와락 일어나서 거실로 나온다. 침실 테이블 위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그녀는 거실 냉장고의 냉동실을 열고 얼음 한 덩이를 꺼낸다. 원래는 얼음에 재운 칵테일을 한잔 만들어 마시고 잘 요량이었지만 그녀는 손 안에 든 얼음을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와삭와삭 씹는다. 꼭 마치 그래야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신의 증오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만 같은 기분에 그녀는 열심히 얼음을 씹는다. 차가운 얼음이 입안의 모든 미각을 점령해서 볼살이 얼얼해질 때까지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며 거실 어딘가에 꽂힌다. 소파에 놓인 그녀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이다. 분명 거실 수납장 어딘가에 거의 간직되어 있어야 할 디올 몽테인 가방이 스트랩이 다 풀린 채로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져 있다. 그녀가 두 번밖에 들지 않은 새 가방이다. 그녀의 입안에서 뿌드득 소리가 난다. 얼음이 씹히는 소리인지 이가 갈리는 소리인지 그녀로서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녀는 씹혀 부서진 얼음 조각을 삼키지도 뱉지도 않은 채 입안에 그대로 두고 소파 쪽으로 걸어간다. 디올 가방을 들어올리자 가죽에 난 주름과 스트랩 꼬리에 걸린 실타래가 보인다. 분명히 무거운 물건을 무심코 던져놓은 흔적이다. 그녀는 가방 안을 들여다본다. 사용한 티슈 몇 장, 누런 꼼종이, 그리고 후배의 화장품이 가득한 동글동글한 파우치가 덩그러니 들어있다. 그 파우치는 그녀가 작년 회사에서 받은 연말 선물이다. 사용하지 않아서 서랍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가방을 원래 자리인 수납장 안쪽 선반으로 놓으려고 침실로 들어가는 길에 그녀의 발이 가짜 발렌시아가 슬리퍼를 스친다. 발끝으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그녀는 슬리퍼를 소파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침실 문을 열자
호베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곤히 잠들어 있다. 입을 하 벌리고 살짝 코를 골고 있었고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자서인지 속눈썹이 뭉쳐 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모해해 보이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얼음의 자녀가 맴돌고 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하루의 피로가 단번에 밀려온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다. 처음엔 약간 불쌍히 여겼다. 가난한 집안, 애 먹이는 동생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 마음에 작은 도움을 주고 때로는 불필요한 일까지 맡기며 참아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경계가 무너졌다. 호베의 존재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 깊게 파고든 기생충과 같다.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며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호베의 뻔뻔함에 그녀는 이제 진저리가 쳐진다. 그녀는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는다. 두통이 시작되고 있다. 긴 한숨을 내쉰 후 침실로 돌아가 그녀는 호베와 최대한 떨어진 침대 가장자리에 눕는다. 호베는 깊게 잠들었지만 그녀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 빛이 방 안의 어둠을 서서히 밀어낼 때 그녀는 잠들어있는 후배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인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너보다 나는 더잘 알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될 거야. 너는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모를 거야. 이 세상은 말이야. 너같이 없는 아이들은 영원히 알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 커튼을 하얗게 물들이며 방 안의 어둠이 완전히 걷힌다.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다. 첫 출근 날, 김미라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회색 올 가디건에 화이트 실크 블라우스, 점잖은 스타일의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버터처럼 부드러운 가죽에 미니백을 가볍게 들고 발에는 깔끔한 플랫슈즈가 신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선배의 얼굴을 비췄을 때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선배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화장은 정교하지만 자연스러웠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쪽을 지어 뒤로 넘겼다. 그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금방 걸어나온 사람 같았다. 그녀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지난주 야시장에서 사온 다리면이 벌써 조금 늘어난 검정 스키니진과 흰색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너무 낡아서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장 내놓을 만한 옷이다. 신발도 학교 때부터 신던 밑창이 달아서 미끄러운 검은색 낡은 구두였다. 신입? 그녀를 힐끗 쳐다보는 선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 평온한 톤이었다. 네. 오늘부터 인사팀에 출근하는 김미라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머리를 들었을 때 선배의 입가에 살짝 스친 미소를 본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환각일지도 모른다. 뒤이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선배의 시선이 자신의 옷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인사팀 충원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계획팀 정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0: 또 얼음에 박밀듯 막힘이 없었고 계열사 고객을 상대할 때도 단호하면서도 공손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샐러드를 먹으며 책을 읽거나 때로는 외국어 팟캐스트를 듣는 모습이 보였다. 사무실에서 선배의 책상만 유독 깔끔하고 화분 하나만 정교하게 놓여 있어 그 주위는 공기마저 달랐다. 그녀는 어느 하루 선배가 입는 옷의 브랜드를 몰래 검색해보고 그 가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선배의 한벌 옷값이 그녀의 한달 월급과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근처 시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찾아봤다. 퀄리티는 비교도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선배의 스타일에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사팀에서 업무 배정을 통보받았다. 기획팀에서 급히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동경하던 선배님의 어시스턴트.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완전한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면접 때 그녀를 본 것은 인사팀 팀장 박정훈이었다. 3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다소 까다로운 인상이었지만 면접 내내 그녀를 유독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1: 전문대 졸업이라고요? 직장 경력은 좀 있나요?
0: 정식 직장 경험은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새벽 배달, 편의점, 카페 서빙 다 해봤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가족은?
0: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남동생 둘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밑을 살펴야 해서요. 그 순간 박 팀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한 듯한 눈빛이었다. 아마도 좀더 각박한 조건으로 신입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안도의 눈빛 같았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이 도시에서 복지와 급여가 괜찮다고 소문이 자자한 회사였다. 그녀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진실은 곧 사명이며 영광이다. 그해 겨울 느닷없이 유언을 남기시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두렵게 공포적으로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불가사의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당시 어머님은 이미 88세 고령이시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고 절차일지도 모를 사안이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려왔다. 속이 쿵하고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듯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단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 어머님은 마음속에서 영원한 존재로 강렬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하긴 그건 정말 꿈에서조차 감히 나타날 수 없었던 이야기다. 종래로 그런 류형의 생각 언저리에조차 다가선 적이 없었다. 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나는 곧 패닉에 가까운 충격과 슬픔에 침몰했다. 수많은 추억과 생각과 감정들이 사품치며 밀려왔고 그 파도에 실려서 갈팡질팡 허둥거리다가 모처럼 출구를 찾았다. 나는 무작정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3호곡 한편이 비애와 회환 속에서 서서히 엮이며 채워지며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애당초 무슨 작품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무슨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도 동기부여가 분명했던 일도 아니었다. 그저 그냥 절박했던 체험과 그 체험을 마주한 내면의 풍경 기록일 뿐이다. 탈고 시점이 마침 음력설 대목이어서 형제 자매들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대단원의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 어느 틈에 문득 동생들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안 하던 짓이어서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쭈빗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동생들에게 결과물을 내놓고야 말았다. 필경은 우리들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다. 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건 어쩌면 인지상정의 절차이고 귀결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읽고 나서 다들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작은 한숨을 토해냈다. 막내 여동생은 엄마 유언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며 목이 메어 꺽꺽거렸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나서 간곡한 부탁 말씀 한 마리가 있었다. 절대 다른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였다. 가문의 흠결이 드러나고 가문을 엿보이는 것 같은 내용 일부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불편한 화두를 더 헤집고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닭상으로 꼬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여겼던지 그저 입만 다실 뿐 그 이상의 발설은 주저하고 있었는데. 오빠, 격 떨어지는 건 못 참아. 한참 만에 실공에서 호박 떨어지는 여동생의 표현은 과히 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류학파다웠다. 매끄럽고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또박또박 제시한 셈이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문에서 장남이 곧 가부장이라는 전통적 공식을 적용하여 나의 소행을 가문의 영광, 존엄과 연결시키려고 한 것 같았다. 장남인 내가 가족사의 어두운 뒷면을 드러내는 걸 절대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리치상 틀린 말은 아니다. 절대 어디다 내세울 만한 얘기거리가 아니라는 건 나도 명징하게 알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서 덜컹거리던 마음의 폐허 같은 것들 일부가 거칠게 섞여 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오냐, 내 말이 맞구나 하고 맞장구 칠 기분은 아니었다. 나는 나한테 떨어질 격 같은 게 어디 있니 하려다가 그냥 혼자서 피식 웃고 말았다. 그래도 속이 편치 않았다. 나 같은 연작의 무리들이 무슨 격이나 위계 같은 거 있나? 나는 그저 나의 내면에 사무쳐 있는 체험을 그대로 방치하면 골마 터질 것 같은 종기를 끄집어내고 싶을 뿐이다. 그저 단순 무식하게 감성에 침몰하면 찾아오는 그 무아지경을 폭발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걸 빼고 보태고 분식해서 내놓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버렸다. 어머니는 필경 우리들 어머니다. 내가 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 신성하고 거룩한 공통 부모 때문에 내 손으로 빚어낸 글이라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찍찍 내 갈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동생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은 부분들을 사정없이 치워내었다. 사실 조금도 과장 없이 속삭인 건데 그건 정말 내사를 쳐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쓰라렸다. 나는 정서에 참여 없이 단 한 글자도 써내지 못한다. 이 글을 쓰며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정감의 도가니에서 허우적거렸는지 모른다. 동생들의 의도대로 쳐낸 그 부분들도 어김없이 정말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서사들이다. 자자구구 중천금이다. 하지만 그걸 온전하게 그대로 지켜내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내 1인분의 사정이고 욕구일 뿐이다. 나의 면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수호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문의 룰이라는 게 있다.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해둘까? 끊어내고 고치고 바꿔치기 하느라 진땀을 뺀다. 그런데 쳐내고 잘라낸 자리들이 황폐하게 짓물리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건 애당초 계산에 없던 풍경이다.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고개를 사정없이 가로젓고 싶었다. 사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콘텐츠는 이미 원만하고 합리적인 구도가 아니다. 원래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분위기와 정서들이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당연히 잘라내고 까낸 자리도 매끄럽게 마무리될 리 만무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봉합이 제대로 안 된다. 하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며 그네들의 생각을 배려하며 적절하게 버무려야 하는 게 사람 살아가는 리치가 아닌가. 하지만 고념하고 부드럽게 반죽하는 사이에 사실이 비틀린다면, 진정 진심이 변형된다면 이야기의 본질이 달라진다. 진실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수필 작품에서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체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의도가 작용을 해서 쳐내고 바꿔치기 하면 필시 왜곡이 일어난다.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은 그리고 어떤 정서와 분위기는 빠져나가는 즉시 사실관계가 일그러지고 기본 맥락이 뒤틀린다. 이로의 가치도 없는 가상의 사실로 전락해버린다. 애당초 이 수필에다 무슨 기술적 장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다. 기교가 끼어들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술이라는 명의로 진실 진심이 변형되고 세팅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를 집어삼킨 통안을 한 치의 과장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그려내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동기 같은 것 하나 그에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가 절실하게 마주한 감성을 원초적인 모습 그대로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누군가의 뼛속으로 스며들어서 한 올 한 줄기 따스한 공감과 위로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마지막 퇴고의 시간에 나는 기어이 다시 결심을 내렸다. 쳐낸 가지들을 다시 접목했다. 잘려나간 정서들을 다시 복원했다. 상황의 진실한 모습을 일점의 편차도 없이 다시 재현했다. 물론 근엄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할 슬픔과 통안을 수수하고 헐건 포장지에 사서 전시한 것 같아 뒷맛이 조금 허탈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던 진실한 풍경이다. 재간이 능력이 딸려서 멋을 제대로 피우지는 못했지만 울고 싶었고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던 심정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원상 원모습 그대로 드러내렸다. 진실은 수필문학의 생명선이다. 나는 언제나 한치의 뒤틈도 없이 사실적이고 진실한 풍경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싶다.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주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느낌으로 다가가겠다는 건 나의 초지일관된 집필 원칙이다. 이 사목옥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가문의 영광에 약간 그림자가 드리우더라도 기어코 진실한 모습에 다가가는 것이 더 밝은 나를 찾는 길이고 더 큰 영광을 향한 몸짓이라는 생각을 끝내 내려놓지 않았다. 지금도 수필을 쓰며 늘 이런 마음을 가열차게 다잡는다. 이건 내가 한시도 놓지 않고 지켜둔 깃발이다. 오늘부로 도라지 잡지사 2025는 사민석 수필 작품 출연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들, 특히 일면식도 없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첨부한다. 여러분들로부터 너무 크고 아름찬 에너지를 길어 올리곤 했다고.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따끔한 회초리를 기다린다. 그리고 기어코 한 말씀 더 보태고 싶다. 오로지 한국에서 생산된 수필만을 두리번거리시며 갈망에 찬 눈빛을 깜빡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선택지에 나의, 아니 우리의 열매가 먼저 놓여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수필 어느 만추 하늘 향해 올곧게 선 멋진 큰 나무 그 옆에 예쁜 작은 꽃송이가 피었다. 어느 날부터였나 나무는 가지를 길게 내려 작은 꽃잎을 건드렸다. 살짝살짝 들킬세라 조심조심 꽃이 아파할세라. 귀엽고 앙큼하고 달콤하고 아름답구나. 작은 꽃은 큰 나무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혼잡한 먼지를 떠나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고요함에 취하여 낮이면 막춤도 추고 노래도 마음껏 질렀는데 나무가 있었구나. 부끄러운 나머지 나무 너 입이 왜 그리코? 날 삼킬 것 같아. 그러니 해실해실 웃지 마. 나무 너 소리 왜 그리코? 하늘에 번개치는 줄 알겠다. 그러니 크게 웃지 마. 라고 앵돌하셨다. 나무는 즉각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서로는 언제 왔고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고요한 시간 속에 둘은 알고 있었다. 억겁의 인연

이라는 걸. 큰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는 바람에 날려 흔들거렸지만 뿌리는 튼튼했다. 나무가 바람에게 호통쳤다. 까짓바람, 내가 나를 흔들려고 백년 내재롱 벗나야 어림없어. 나무야 나무, 나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어디선가 가냘픈 소리가 들렸다. 아, 꽃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나무는 모든 가지를 내려 꽃을 감싸 안고 바람을 막았었다. 숨이 거칠어질 때까지 안아 뜨거워진 꽃이 아, 숨 막혀 라며 깔깔거렸다. 바람은 재미가 덜한 듯 뒤돌아보지 않고 휑하니 도망갔다. 햇빛이 쨍쨍하고 푸른 상공에 구름 한 점 없이 개였다. 꽃은 살짝 감춰둔 꽃 여러 송이를 피웠다. 온들의 꽃향기가 진동했다. 나무는 그 향기에 흠뻑 젖어들어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방황의 날들, 혼자였던 고독이 스치고 지나갔다. 비가 뚝뚝, 어느새 시간은 지나 장마철이 돌아왔다. 몇 며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물을 쏟아냈다. 멀리 밭들이 비에 잠기고 강물은 검푸르게 쏴쏴 소리내며 예전에 부드럽던 촐랑이던 다정함을 삼켰다. 나무는 부리에 물을 잡아가두라 명했다. 나무야 나무, 나 무거워 취할 것만 같아. 잎사귀가 열리지 않아, 꽃송이가 무거워 힘들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흐느끼는 꽃에게 나무는 조용히 모든 잎을 내려주었다. 잎사귀 우러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자 꽃은 그제야 톡톡 몸에 묻은 무거운 물을 털고 일어났다. 몇 며칠 허리도 못 펴고 꼬부랑 할미꽃 되는 줄 알았잖아. 깔깔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꽃은 처음으로 나뭇잎을 만져보았다. 서로를 마주보며 키웠던 마음, 기억의 밤 안에 깊이 간직했다. 시간이 흐르니 나뭇잎이 누렇게 떨어져 꽃 옆에 한잎 두잎 낙엽이 쌓였다. 앙상한 나무를 보며 꽃의 마음은 쓰려났다. 우리 곧 헤어지네. 이제 피울 것도 없어. 씨앗을 떨구어 내 생을 약속할게. 고마워. 긴 시간 보살펴줘서. 꽃은 저먹던 힘을 다해 몸을 흔들어 뿌리를 빼고 처음으로 다가가 나무를 만졌다. 수없이 자신을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고무해주고 쓸어주던 나무를 부드럽게 안았다. 너는 내 생의 기쁨이었어. 내 옆에서 빛나줘서 고마웠어. 용암처럼 뜨거운 사랑 불태웠어. 안녕, 굳잠 기도할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늦은 가을의 하루. 아름답고 눈부신 순간 세상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찬바람도 숨어들고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과 함께 깨어나 우리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그래, 꼭 만나리라. 나무는 모든 잎을 꽃 위에 떨어뜨렸다. 앙상감이 수북히 쌓였다. 석양이 빨갛게 그 위에 어여쁜 색을 입혔다. 아, 아름다워. 설레인다. 아, 눈이 부신다.

0: 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
1: 这里是龙井市融媒体中心综合广播 FM 93.8兆赫。
2: 여기는 FM 93.8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